0: 기발한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색 도시 없이 있다 고도가. 이모 있어 것이 근데 기대나 인자가. 기발한 그 이래. 하시다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담넌 다시 사람 반담다 이번 웨이스고 시켜줘서 기존 아닌데 가요 기와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그래 그래 이놈 오바라는 호동 오바라 자 남진 된다 시답답답답냐 홍콩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m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ding. Oh.
0: Kiwana kuyure, hashitana kuyure, kiwana kuyure, hashitana kuyure, da da da da meta. 초보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이마와 있어가 시켜서 기대나 인데가 셋 도우지 오시 이다고도 가 초보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셋 도우지 오시 이다 슈다다다다 며터 기발한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래 그래 이놈 오바라 그 노에다 기발한 그 유래 제라다 하시다나 그 유래 참조참조참조참 기발한 그 유래 타 유래 타 유래 타타타 기발한 그 유래 타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타타타타 기발한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타 기원나 그 유래 다나다 다차다 면타
1: You start. Should I go back? Should I keep the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 No, not this one. Not this. Before you go back, the instrument.
2: No,
1: go to the end.
2: Go to the end.
3: Get away. It makes no sense.
1: Oh, don't stop! Don't stop!
3: Really?
1: One more time. Acapella. Let's do acapella. I want to do
0: that.
1: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 We should have played.
3: Crab, like
1: crab is so stupid. okay, let's record. No, acapella.
0: I feel like... Acapella one more time.

0: 진짜
1: 주만한급 유레탑 가시다나급 유레탑 셋 조시의 호두가 이모 이쑤가시고 도대체는 아닌다가 기완나쿠 유레르 하시다나쿠 유레르 기원나쿠 유레르 하시다나쿠 유레르 셋 조시의 호두가 주만한급 유레 가시다나쿠 유레르